예수 그리스도의 구디덱스 아포스톨리스 투리스 파츠벌랭포 보비스 파츠메엄노 보비스 Never speeches bagata nostra sed fidem ecclesiae tuae. I am quae secundum voluntatem tuam, pacificor quod ad ad ignetis.